와 저더드니 마냐 예룽어 바드니 마시리라미야 난서저 디가디도 와 보소서로 디가디에 와 람로 저조 병아 병동아 아 보자성로 병아 부예자 보자성로 병아 부예 마즈로냐 무섬 아부예 두아질림로 잔서조 병아 비도매 라오 소조 푸마 비도마매 로나 아니 소조 마푸 아라 두아지 부타라니 샤바라 홍아 아카치 마마오 마주니 누로 누마구 미제다마 마네 자두로 누마구 마 예투송아 주노 강아 알렘루 예투야 바주 nga chu na ga la yi la nje da ma ne nga da du si la yi la me lo mi a ma yi chu chu nga ni no ga la nu le mu yi chu ya pa chu nga ni nu ga la la nu hu nu se lo yu 祝贺山家路啊呼奴山路有路贺山家的阿拉吉路贺达玛康吉家奴玛吉吉路贺有路啊贺吉家